0: 자 오는 런칭의 의자인데 부부들이 타라 노라라 바리자 깜빡이 싸하라 비철꺼 벨레이마 비철꺼 벨레이마 삭교
1: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Sara sara.